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앗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앗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2: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시간 있어요. 있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같이 영화 봅시다. 같이 영화 봅시다. 카페에 갑시다. 카페에 갑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등산합시다. 등산합시다. 바다에 갑시다. 바다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내일 만납시다. 내일 만납시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주말에 만납시다. 주말에 만납시다.
3: 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ฮันกูกออันยองแล้วนะครับแต่ว่าเรายังคงกลับมาพบกับคุณผู้ชมอีกครั้งที่นี่เวลาเดิมนะครับพร้อมกับคำศัพท์และประโยคสนทนาที่ใช้ได้จริง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ส่วนจะเป็นเรื่องอะไรนั้นติดตามชมกันได้ในสัปดาห์หน้านะครับส่วนวันนี้ผมตูนวรัตน์ต้องลาคุณผู้ชมไปก่อนแล้ว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ทุกการติดตามนะครับทาอุเมโตมานายโยพบกันใหม่ครั้งหน้าสวัสดีครับ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요. 사야함에 어떻게 가요? 사야함에 어떻게 가요? 사야함에 어떻게 가요? 사야함에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뭐 타고 가요? 뭐 타고 가요? 뭐 타고 가요? 뭐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 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 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 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 역에서 갈아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버스, 버스, 지하철, 지하철, 전철, 전철. 기차, 기차, 비행기, 비행기,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 기차역, 기차역, 공항, 공항.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앞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
1: 네, 좋아요.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앞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2: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앞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앞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2: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같이 영화 봅시다. 같이 영화 봅시다. 카페에 갑시다. 카페에 갑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등산합시다. 등산합시다. 바다에 갑시다. 바다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내일 만납시다. 내일 만납시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주말에 만납시다. 주말에 만납시다.
3: 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ฮันกุกออันยองแล้วนะครับแต่ว่าเรายังคงกลับมาพบกับคุณผู้ชมอีกครั้งที่นี่เวลาเดิมนะครับพร้อมกับคำศัพท์และประโยคสนทนาที่ใช้ได้จริง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ส่วนจะเป็นเรื่องอะไรนั้นติดตามชมกันได้ในสัปดาห์หน้านะครับส่วนวันนี้ผมตูนวรัตน์ต้องลาคุณผู้ชมไปก่อนแล้ว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ทุกการติดตามนะครับทาอุเมโตมานายโยพบกันใหม่ครั้งหน้าสวัสดีครับ

0: 타이어 그큰그낭낭롬메르와큰롬메레오고버스브리안벤어로아라이은은거다이가인체
1: 벤얀파나단타
0: 가지하철을타요그지하철그서브웨이나가로파이따이딘그지하철

0: 티나이카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그 사타니 파야타이고 브리안 센당다이 브리안 레오 바이 사람빈다이
1: 바이 에어컷
0: 체메카
1: 링다이.
0: 어 다이 체메카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방크랑 쩌타마 바이 탕나이 탕사이
1: 차이
0: 로와 탕과
1: 리콰.
0: 나이가 어디로 가요? 로 차이으로 그와 바이 치탕도 해나가 어디로 가요? 탕나이 어디로? 바이 탕나이가 어디로 가요?
1: 그냥
0: 그 바이 사얌으로 가요. 바이 사얌, 바이 탕사얌, 사얌으로 가요. 다이카
1: 바이
0: 오른쪽으로
1: 당나이.
0: 가요. 왼쪽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바이 탕과 탕 바이 탕사이, 바이 탕캉나, 바이
1: ทางหลัง
0: 강당랑
1: ครับ
0: 다이카.
1: ถ้าเราบอกเขาว่าสมมุติเป็นทางใกล้ๆอย่างเงี้ยให้เขาเดินไปอีกนิดนึง
0: เดินไปได้ก็
1: ครับ
0: คอรอซอกายอ
1: คอรอซอขายโย
0: ค่ะคอรอซอว่าเดินเดินไป
1: ครับ
0: คอรอซอกายอใช้ได้ค่ะ
1: ใช้ในกรณีที่สถานที่นั้นไม่ได้อยู่ไกลมาก
0: ค่ะ
1: ก็เดินไปนิดเดียวได้ไม่ต้องเสียค่ารถด้วยนะ
0: ค
1: คร
0: ่
1: ั
0: ะ
1: บ
0: อากาศเกาหลีร้อนมากเท่าไหร่ก็คนเกาหลีชอบเดินด้วยค่ะคอรอซอกายอใช
1: ค
0: ้
1: รับ
0: ได้ค่ะ
1: แม่วันนี้เราได้เรียนรู้ศัพท์แล้วก็ประโยค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เดินทางเยอะเลยนะครับต้องขอบคุณความรู้ดีๆอีกครั้งครับจากอาจารย์วอนแฮยองครับขอบพระคุณมากครับ
0: ขอบคุณค่ะ
1: รู้วิชาแล้วต้องเอาไปใช้จึงจะเกิดประโยชน์นะครับไปทดลองกันเลยดีกว่าครับกับช่วง Try Out
2: 어디에서 만날까요?
3: 시장에서 만납시다.
2: 아, 시장에 어떻게 가요?
3: 지하철을 타고 가요.
2: 아, 지하철. 아, 어디에서 내려요?
3: 머친역에서 내려요.
2: 아, 그럼 내일 만나요.
3: 네, 내일 만나요.
2: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3: 시장에서 만납시다.
2: 시장에 어떻게 가요?
3: 지하철을 타고 가요.
2: 어디에서 내려요?
3: 머친역에서 내려요.
2: 그럼 내일 만나요.
3: 그럼 내일 만나요.
2: 어디에 가요?
3: 서울에 가요.
2: 서울에 어떻게 가요?
3: 비행기를 타고 가요.
2: 아, 어디에서 타요?
3: 수완나품 공항에서 타요.
2: 다음에 또 만나요.
3: 네, 다음에 또 만나요.
2: 어디에 가요?
3: 서울에 가요.
2: 서울에 어떻게 가요?
3: 비행기를 타고 가요.
2: 아, 어디에서 타요?
3: 수완나품 공항에서 타요.
2: 다음에 또 만나요.
3: 네, 다음에 또 만나요.
0: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요. 사얌에 어떻게 가요? 사얌에 어떻게 가요? 사얌에 어떻게 가요? 사얌에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뭐 타고 가요? 뭐 타고 가요? 뭐 타고 가요? 뭐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버스. 버스, 지하철, 지하철, 전철, 전철, 기차, 기차, 비행기, 비행기,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 기차역, 기차역, 공항, 공항,